나 그 저거 맞다 대리 미쳤다는 것에 도망가 안 갔다 번뜩다 당겼다 나 빨리 잘랐어 마약도 잘랐어 담배도 말랐어 멀리 뒤에 한 바람도 멀리 뒤에